노르 프렁고 다무 프렁과 함께 마디 승 녹녹홍 가난한 거 가정난 난거 꽉도 꾸부이 하이퍼노 오 할록 할록 어머록 승 라코기안의 마그냐이 신이 다녀 대라몽으로 파셔봐요 밝게 흠바 승 그럼디 한옥스 벌레선 가정이 말리야 또이 형벌레선 가정이 말리야 가방에 마르기신 너 가샤 그릉 라작 트이 그릉 라작 아부하이 로버싱 누군 가가 함께 아부 무상이야 승링 라이 타니라고 사마이 사마즈 그니딩 라이 타니라고 아 보노 다라 다다 이링이 좀 마시 보노 세타북 사마이르 링나 라이 라이 탕고 양 부사록 함작 라이 하나이 할로 카톡 시야 아 엄마께는 타북 가지게 동 라이 마니 오 할로 가지게 라이 타니오 할로 아보 무상이야 아보노 보승어 오 제토왕 나독 니신 흔머니 아보는 미신 그이신어 푸릉몽 어레이르카나 만옥 바이 부탈레 바게 가장나이 카푸니 마리키신 아보 가장이 만냐 하야디바나 벨라이 카나가 한강께 하감 철업철에 모음구 뭔 바게이노 카푸니 마리키신 시클라 시클리로 너로 가장나니 파노 아오 엄하이노 너로 너로니 정이나디 담니 샤나이 신이 자그릉니 미신건 응이던가 함께 헤디바 또보 너 까샤 너 까샤 럭바이 한옥사야 럭바이레 너로 딱 가작디 아보 벨라케 무상이야 어째 통해나 또 어머나 승어 푸른카나 가클라요 가보네 마르키싱 너로 무지 바이차나 함께

0: 那我
1: 咋弄弄弄？我还去我们好大好大到我们还去呢。
0: 嗯。
1: 俺说他们心里不坦白，心里就我心里比干吧，现
0: 在。嗯。还能。
1: 因为俺从我心里就心里比干，心里比干。
0: 差不多。
1: 那我。
0: 맞아봐아버지아버지저도세이만이야저도사이만이야아버지왕축만이아버지북하아신부스강사팡팡이파유나승혜롱타니요
1: 응하이너너자박스승혜롱이야
0: 응
1: 내가그사이정만어머하이걸어보소
0: 응
1: 내가그거는야그러니까안후노내기한수투벌어보그래신답
0: 지응
1: 그러니까수투벌어보그래그러니까기한이찬이떨어져나면아니야벌어그래요난자내때가서본거라아니사람도뭐아는보러왔었으면도꼭비리만어머떠먹는쇼
0: 땀땀너
1: 꼭또비리만어머떠먹는쇼어머바하게들어와있는쇼아너보러왔었으면
0: 뭐하러그럽사
1: 그냥내어보러기사보였고너아니내보고가나정보왜꼭가나정어나도안가나그너는가나에좀我看那种样，别人我看样也分不讲。来的那能看见大什么都，如果不看那都，如果不不记住，啊，我们还得啥个办？能看见大红龙呢？这个能看见是看那那路过来看那个了，路过来不记个了，让我讲，你看，心里过不到别人嘛，他们看怎么回事个？过不到，该不睬，别人嘛，该低气，俺啥个过不到别人嘛，该低气不睬气。Costa,
0: okay?
1: Amanda Costa, Babu get this man. Amaba Babu to Costa Diriman.
0: Nasa.
1: Costa, are you Babu? Are you Amas Mission? Have I get that? Yemas Nangano, Amaba Babu, Mission, Nangano, Babu Sakai Mahomata.
0: Oh,
1: Adamus, I'm on the collection side of the collection, and on the other side, I never knock at his daddy. No, I know, come on.
0: 너아까
1: 이아방했
0: 어이한마이한마이아우가방에말하겠지나디고그루바이하이카와리터리리생어스힐레이마니어머니판생가방노세마노아보타모한관계아우어머아이냐하이스라이스라이팡팡신이허다신이소마스니생흥라이오아부노와하이너스는스라이스라이클라이나의분위리로마게분호금바나디승신이허다하이카바소마스메버스타니어로아타무저토노박상이만야머로록잣고토르잣티콘근앙그르이부쿠코섬쿠푸르하니로똥타르노티이사야클라이마르노티이하이카바그방마라이더사야하야카오탐니찬아이아선타보고선스카로니흥라요아보하이로타이버리로그노삭버리부사로그노삭나야카이노리로톤라요아보하이로오모하이카망노톤카흥케선슬라이자기자마노슬라이자기마니야피아바오모오제코그바이리터레리세이나이콕당콕로코토마루니비싱테이지니부스강고승몽두베리마노승노스라이스라이클레팡팡클레리마노아보머리력노트이아담으샤나이아보토케스나마니비싱테이푸농카머리부사르노트이세이마니비싱테이푸농카가바마라마트이어머이카이세이마니바이아보지니부스강고아니아블레사예노아바케승사몽클레마니아보사야어머이카스클레난고하이로흔히했으면스라이스라이클라이디로아우나이피오나고할게꼭두고사보통휘헬로
2: 헬로
0: 아우람수고
2: 엔티포르카한사라우데이포르마하라니네라조
0: 라조라조라조
2: 에고사라케뭐꼭땅도꼭로루시말하자마자빨리쉐가봐안케아번호
0: 자산
2: 나
0: 무그마
2: 가보 바이싱어 바이스노마나사마니 아마 기사산나무그루사
0: 제토왕 노트이
2: 제토왕 노트이 인케 땅게 인케 사라보 사보

0: 하지만
1: 하나 팔아 봐.
0: 너 나이네자.
1: 어.
0: 이 어부는 강 덕사구나.
1: 응, 사러보 안 가는 쌤. 이제 많이 동네 때때 거기서 동안은 쌤 번호 내리게 클라이냐 무슨 거다.
0: 어, 너네 기진 성노나.
1: 응, 안 팔아 덕노.
0: 바로 병 동네 봐.
1: 그럼 이거 아니 노가나라고노 뭐 큰아이 동무라고.
0: 그 너네 기진 성마이 잔낫 필미 사몽나 큰아나 무슨 거다나.
1: 하도 해다.
0: 오, 너.
1: 살 안
0: 간게 양 라인 바자르 모라바리
1: 니다.
0: 오, 라인 바자르 모라바리 니시나. 너 하나디 해게 전옷 필미 사몽 니니 몽 타무니 샤카몽 아난드 너 해게 아난 하나디 난 하나더 작마니 사몽
1: 너도
0: 아, 가만히 말해주신 아난드 모라바리니 জানাত ফিল্মের সামনে খেলার লাগে বক্ক বক্কর কার